나스망 아트마 필름니 아잔 인디아 기코 크나 소아하 원카미 나스망나 마켓 필름니 알카이엣 닉니 르응가 아츠도 마투르 밀란 호가 기코 가 마땅이야.

마이케 옹나마나 마이더기 미측장니 우보사장 남받바적니 니아톤 예랑금어근 에듀케이션 스키아포라만 바니 아셀란 야니 총못급어 방착하니 자들옹아니 안정플락한 위야 스키아포라 취소케 서티피켓 디그리 다크바랑만 그바랑 와비다친 안탕고 아르사크문랑고라 도나마 제망한 보레안이랑오 주석판나 졸만자 하틈 워망 워망니 장아사판이랑고 바스킬랑고 자칼스카이 나멘다레 등타타니랑고 성사네라마나마나 스쿨랑아 콜레지랑아 오피스랑아 등탕등탕 가당랑아 비아프랑고라에 캄카야 송고 녹코르카 아로 안탕드니 스키아 포라만 그면하루 이기면하고 녹니 만데랑 아로 녹니야 팔니 만데랑나 스키아 오난이랑고 딱아니치 맥간달그박이 스크랑고 탱아니오네른 바나닥자가 딱아르까니코 닥나섭그바랑 워랑코 스키스카이 장기탕아니 가당랑고 등탕았다 람람 베그바 장아사빠니랑 제가이 기집타리에니 살와 마셀 다리아니 곡책모라 왔대 발레자니랑 바라도께 간나 만나니 아루 와랑코 발라니 응강구나 만게노바 와랑거 뭉석자와 마이나 만데니 위안이랑 남매나빠라 아루 초창자 야랑치 만데니 이코노믹 컨디션 그 등탕았단 박사 장기탕하니 가당고바 남다봤다 녹니 매측니 닥비와라 간배왈 아루 찬티배왈라니랑 녹니 사크뻔 동그파랑 비성보 자담비옹보 자달기문옹보 남엔 벨마나 녹니 매측니 카타자칼라니랑 야랑코 녹니 만데랑 자칼파나 남엔 날투아 와쿠아토 기자바 타랑코 사우반 테카랑코 셀타기자 카타랑코 살란티오 자칼로데 바 아가노데 우콘 녹니 비사라 아간 바롱아야 와사금은랑코 달라라까 마마다 마데마정코 왕아파코 비뭉뭉기자 마마코 마마 아다코아다 마데코 마데 라에미소코데 녹니 만데랑바 엔다켄 만데 라아니랑코 자칼라 엔다켄 카사니 착특가니 카케똥아니 작사마니코 다케미소콘 와랑코 자르기잔 옹자 노코동고바 미아사랑 미츠코 온바테 바토니카 그낭니아니코 기자 우코만데라 아니코 아루 운코 첼차크니 캄랑코 아루 그랑랑코 노데 예랑 플라콘 녹탕원 만바나만나 소롬니 캄랑원 자콘 파그바데 우코바자 아르 총못다야 안타니 잡탕코산 아로 토롬 탕구산 막강니 기자 그분 잡탕니 만데랑 우아막니 만니안이랑 아로 토롬랑니코 사고 마몽남 기자니코 아간 기자 만나그르칸이랑코 닥기미소콘 녹니 만데랑 와랑코바닥 파니지 삼탕탕오 멜리그르칸이 톰톰옹아니 아르 멜리마가피장기당르마니코 아송탕오데라 만나만나 다오로니 살롱오니 율발리니온 플락친 주옹 기자니 톰톰옹 기자니 소소징댕옹아니 그늑나마나 아송그르크나그탄나 마루아테니 소드르웨트니 소랑코산디에 라바니 옹겐첨 라마자랑 르카니사농아이자 다달리빠 주베이빠 녹달라농 르카니사농아자 낭밭급어 르카니데 아송탕와 겐만기자 톰톰이장기탕나 만나니안다 밭급봉와 삭사삭급은나 겐그르께 잔치집그르께 동토기자는 날조께 동남나나가 잣니닥롱바잉급어 마니아니랑 자칼바잉급어랑코 마니나만급아 녹탕코 르뿡나 마노데 완남베급아 자송사우니 자송급은나 르뿡해 남다바탄이랑고라 마나마나니 촐동겐첨 안비아춘이나 마나마 다카니고 니에 위르께 아간르크르크파 스키르크르크파 잣니베워랑고 제켄바 나마랑고 르뿡나나가 안탕니 자들 미추고 라키나 아루우크 저늑온늑기자 안탕탕고 돈나마노데 니데 만디니 늑가니 아로 늑삼소니랑 금금옹받나 닥착겐 안당당니 토롬라고 아르베베라니코 제 토롬봉 치나 겐만기자만이 남은 그 바송사 톰톰급봉겐 아로 톰톰니 동호사 아송어슬라니 아리니 토니 남라루아니코 늑남은겐 아간고보데 아송거릭나루 우코 남라루아트나 그따데 아송능어 송동급바르니 기스코 가통거릭 책나나가 만데니 천티베우다니코 안탕고 안탕니 녹당구산 만답나 바 남답았나 묵송하니데 주석업바 남답하니 용자 잉글리시 아가노데 만데니 마인셋코 디벨롭카나 남맛나마노데 은이 천티베우라니랑 아팔밭베겐쯤 아르 은이울울라 금먹겐 남답겐쯤 아르 이야코닥나 그따데 녹탕원 금먹 밸리우스 이야데 남아 야데 남자 엔야가다니코 스키에라나 만나는겐 아루와코 녹니 미측사 알투아 밭데 옷나마나 미측 닥나 아만 미측고 닥나 아마니어르 벨그나가니 남엔방아 아루 엔다킨 우리 다이토 레스폰시빌리티 밭쪽 바사고부데 늑마나 방바타 발지마랑코 미측니 작티사 추성아땡아 마사이 네 금메콩나 시플레 스키아포라고 그바다니랑오 그틈탕탕니 캄랑오 몬돌리니 캄랑오 아루 송사니 캄랑오 미측장니 작잔속 풀기자 캄카니랑 코 늑나마나 야 온글라니 랑치 송사르고 월월라코 르크나나 맛나 메츠그랑 닥차가

0: 우선 기안전 슬로루왕은 이런 것을 기에 남로루왕은 만 곱본 아성걸 간이 아르빵하니 감고닥나 미측니 작블락 총못딩아 아르야나 미측 사간디라 송찬하나가 고사글근 이하유서 불그리작리 니바 감 감은차우데 남미 지수갑다니데 동텔라야 블락 미측 스카나앙니 남급아 살람 아르막항티 잣니 아르아성니 슬그니 남기니나 안증 앞산자구데구나 에니쿠몽아따 메텔라
1: Laximang talk on importance of women in Indian society and their role in development of nation building by Indiani Songsalo Man Michkrani Bulman Ani Bagam Chatani Ara Songkor Kanyo Bakra Ani Gman Shrimati Vaila Sonachi B Marakni Aganani Ko Knanak Tamanaha The Ojozo Laximana Simpu Moman Ara Juliana Marakni Gidranko Gamatangin Skapa Hachin Simpu Moman Gidranko Knanchena Gidrang Inga And Ditan Katsa Anko Wate Ara Ribariba Yagitranko Aunchen Knanga